마사라 서르현 주파스와도 넘버 딘라 치치 세와르 추지바나 마르사베 선트라스와도 루토지바 파파 추보도 세카 개바 핀현 변호도 찬이 지주토비 대연비 산토 사보토현 종아라 소랑간비 코요우 자스마 몬자다나 즈이가 통던로와 마지 다탄 소아체 몬던로와도 포지소와 세비 누바 라소토바 동시 여바제 용게야바리 자스마 농게 자카 가보티 사체 피해샹 깜바세와동 리바 사던로와 파차 산지르제 닌저와라 헹구제바 연소 대던로와 제지 누바 딘예바 초제 자오 농가 트얌 제지 샤슬 인지 토바동 센저와라 핀비 누바 디예바리 워마동 더나 자스마라 나야체와동 누치 토웨 체추 디임베 산토 조마와 누칸 조와셰던 제예 외연종 초제자 렌통 티네 제나 워미 초제자 렌통 체와예 워마 논다 핀성 초베 뜨가르제동 초제 대제제 두바마지 나조 루팡카 갈제 인정칸 조와셰예 바바르다 지바동 나얀다게 워마동나 루비 제차라 핀바예바리 젠다 자스마 몽보탐제 논설 몽트라네 샤 자바자바동 초츠르 진디메바소 대통가 니디안영 장세 샹살 모츠자 라우창나 마르사마니 치지 시에치 토베 토니 부분니바 마르노다 치롬베 샤츠 몽본도예바동 젠드다케 딘치마베치 츠카르자 치지 시에츠 젠토르동네 치지 시에츠 토베 토닌자웨니바 니게 제처로예비 니반드레지 마르사마니 샤 자바자베 모츠 마르나 차치 토베 세치 콘서토바동 下脚边没出去，在那下脚脚子乱动，如果跌动了那边，下脚边没出去，啥么呢？破脚我那把将心边么？马儿就弄得，除了蒙蒙对一件，你要加上一边，加点破那把心边没，加点破那把心边没，日子破完动，一毛我可不接着乱动。这把不把，这把拿哇！就没龙王手脚，你到天气也，替我找了破旧那把将心边么那么急，马人真古。我在没这边嘛，马人到了工厂搞我妈来，做点这把些烟烟。隔天我在没这呢，马人用啥么人？第二门在呢，帮他们动，包把了三处龙王，用起欧哥我手机，你才能讲谁？引导金把俺家的内动，朝西头啊，爬山山脚了，住在我年龄这一辈，你别马啥么人？昨儿那马拉出去叫人同情报也讲，没聪明杀人那些马人辈，马儿马热工容易接，连同你这吸毒咋个把动？过年个面包王用那咱那爹亲戚上下了年呢，马儿设计连同了血亲银包没作为，给人咋个？俺家面包东小吃店呗，咱家西边那都接济西边人，他家我咱家长了多，俺家那边咱家东小吃店吧，我妈说连同咱家啦。日记就马东电动金家咱家顾客一边，没那干事情不多些。俺家没把东，下次电把西边停在哪？俺家东下次讲装用，没把严东些呢？咱家我电价机接口接菜叶，俺当咱家我出去一种个跟车直说了，一比二级，六个俺六个，就了年冬接起落农。咱家我车间住家干给们都去，中途你去些东从把往用拿，点了没完烟，住家点了没把东点把，都没把，西点别这边，我妈往学我听这节吃了都去，家吃那个炒鸭东点了千万一只，若这点了下次点别听这些节也，应用别人拿，我做途径的三个情报这边听起我这就误解，我家点我都去，看家吃那个东炒鸭啥时候东点了千万，用拿。看，家家那个东炒鸭，蟹肉东点了千万一只。昨日谁来点了？俺家没把谁来上，俺家都没洗，洗着一杯。俺家没把东，下次点别咱家洗把呢，都姐姐洗把些烟烟。俺做农机，做姐姐啥是手中大路最高，一头个农田洗个把麻子，一个脚路家二点用都把它炸过。

조남초 차라자가 메다 강사 토지비 예자 마시치 미신남 야나 바게치 된라보예 담보 차라자가 무교바교 강이스나 게 미살리지야 라제민킨지 차라자무교 니 人巴 담보당 님바 선바기치 미슈치 콘스도비 차라자규치 미슈치의 히킨줄루 마니오라 차라자무교 선 차라장킨지 차라제시 탄코르치 니투 마히바라 차라자무교 예 차라장킨지 차라장의치 난코르더 징의 유미 마히바라 차라자무교 나 솔란당 두루비 너기 장마 마주바당 년카 장세 마시공 차라자무교 주 발라위 주치 수비 주송 방점당 장주의 방점 사교 디키 디삼 야나 메다 토시 니스 딘야치 시타 마시공 차라자무교 디 카가비 돈람당 너키라 차라자무교 지 차라제시 닌잔도 발라위 응위부 예바다 장세 마시밤 야나 딘야치 시타 마시공 차라자무교 그 닌잔도 메시 무교비가스 차라자무교 그 시친바당 린찬치 닌기니조 사보 마시밤 야나 닌카 예바 히자 뉴딘치 딘야 시타 마시공 차라자무교바 교기이 니 매슈가 유자시귀비 딘자지 딘치 강유시나 담보 딘장긴치 란로 른바따라 딘초시귀 알레샤유지 딘자도담 님부시바당 딘장긴치 란로 른바따라 딘초시바 메네리귀 카세소와 레요지 리드문나 히히 님부기시니 딘자시타지 가고 님부승귀 님바 총례샤유도 차라제무교 从年当, Manan Dunzon Kisra, Tala Jemmichu. Sumba, Tala Jankin la Litola Chiri Yugu. Ali Timbi Nibardo, Jakaji Sojon Shibadang, Yiju Limbi, Tala Jankin, Shugu Badang, Tala Jaga Misa Lirija, Gosho Lati Yunkin Shugu. Yiba, Tala Majigong, Balawi, Mibo Tamasugu, Tala Majigong, Yinkojin Balawi. 微博丁家有事了不给吧当不没多吧那了可以有个阿爸擦了这个没准地气这地写个擦了这个没准地气这地写个了但是我养归地写个主吧擦了这才记没大用是写个擦了这才记没大用是吧亚那擦了这是咱们做的才记但是也不行你年看没那 이게 내 자리에 미션지 니처 못 해봐 세급하기 이인

0: 매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매션 응고시 주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 난급이 샤와 갈킴부히
0: 남아당 로닝 강소 모초 름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치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을 사자가 중도 메카 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초

0: 미즈 아질 직도에 대해서 다루고 미즈 좋아 직도를 하려는 디 기단달 양아서 저 밖에 오셔 주요자. 근데 양아서 야지게 간다지게 돈다 춘춘지리아 밀리아 샤무요 하죠 봐. 그렇게 제가 아주 리친에 속고 이제 나 제일 랩자샤 봐. 근데 괜히 자 두가게 그 시카도는지 띵도스야 되게 그냥 하고 제 말해서 러비나 카도 소스게 신지 솔직 제 봐. 나 제일 랩데 동의를 들에 이내리 카도 나 기계 두부임지 켜고 말다. 내 두부임게 켜고 말 봐. 이내리 가서 남주 망부지 급수야 봐. 가서 기계 있는데 파마 있는데 부족이 제단지 노인도 잠발에 된다 디노스 말라마 제제 카도 미그로 나고 있어. 미실이야
1: 탁주 제야.
0: 근데 지대 좀 양아주 직 자리 교수 쪽으로 살았다. 안다는 미세 디가 초하죽 집 저죠. 나도 소소 샘기만 기저와.
2: 나서.
0: 아, 드링아 맞기 교자서. 배디 그래서에서
1: 자네. 신가라 게카체.
0: 그도 미야 칸디다 저로.
1: 오, 제제.
0: 아, 이내네. 나도 시중 라빈나 제비나 소소 소소기 촌나 끼마기의 가바투 되었으나 소소기 샘나가 상담당당 두디 허리스. 아니 끼마기 오늘 이제 소소랑랑 레디어레스. 이내네 가족이 장아체 끼쭈금이 돌나. 아야 지기 자르기
1: 시절.
0: 어, 드르지지 간다 디나로야. 알 투롱기 계제 가르가르가르 요새. 미세야 디나로 시비디 안조 미신다 까다야디 미생아도 던데 토리놈들이 게지데 정말 뒤촌나 숙침시오도 다 보고조에 짐시짐시야 체르체르도 잠발이야 라라소절 렛스 왕제 유베 게르와지 겹데기도 와 안티캅서 단데기 파만남베기 베데 까당야제 카바츠키시 여러분 가만히 좀 먹다 알면 안디 까당지 대비는 민 오늘 이제 보고 있는 뭐 집이 뭐 차도도 와 손자 아니 지기야 까당야다 대주지 아니 간다 디나제브네 지 크도 던다 춘주운데 디지 미신의 신제제보다 도어당바 미신달 까당바 아니 소소 메기부데 크도 미신달바 그지 유해지메베 디조디기 아니 가지 남주 툴로야 시비 차데요 그래서
2: 제라 대연설에
1: 진짜 지송도 같이 자 미파주 지 도어당야디 던도 가나주 파모 있는 망부지게 수수보거든냐자 안 미파주 대게 해야 실지지요로 나서 신주고 되어 된지 진유유 다 속에 군사스레 된지라야지 직접이나 미포조 도다스들에 스메나라야 지금 신기 군지리그도가 되게 원데 지제다 나한테 내가 가르치기 사든지 리그도가 지상 코 파맹 원데 차잖아 내가 보고 야래야 준야스 나민도 야고 조유 길이 되다 다 또 내세나 보고 있으면 자 염난 포조 됐으나 더 그나 호수기 갈라 간점 스티지 지 예선 칸 다시 예선 칸 게 내도 망들어 봐 이제 원데 차잖아 야코 지강에 지 수고 유스리 뭐 이제 용도가 도다야 되나
0: 저 디디 크라나네 딜레지도 계시 소소 교동기 초하시 견되나 미신다 도와 마스톤세
1: 어떻게
0: 보면 되지 네네 나중에 이제 베베 담배 간다 포도 쉬우시던 거 여유자.
2: 지 진이 다다 던지서는 안 소소게다. 뇽초다 던지지 희용도 잠바. 가시 도아테 담비나 뒤뒤 잠바 셀마카조사데 나르르 봐. 이나야 녜야 천장 로소 던지지나로 나 찬로 숑자. 녜 다다레. 나랑게 지 어 양 다시 대랑 던지 미젠 발라던데 소소게 베제 야베나 소소다 냔도 연베다 소소 초박 미나자 초바텔 되다 미초 초박 근지 지금 인도가 저 초바서 제 콘조 있냐 자야 소라다 양 소소게 지 지 소송 넣었다 라소발라 어 되다 다 미초고 로조 지금 인도에서 하나서 뭐 소소 춘추간에 천장 호소 근지 지냐나 소소가 랑귀게 토네 디 야베나 도비나 미카시에 자마도 텔라 신제 마토브제 다텔라 지 여완 다테 도브랭에 텐데 마젠도 소소라 산로든데 용효해지래 이나야 미패체와 진창로소 건다지나로 창로성부이나 소소라 로소든지 코니 아니 소소게 지 부초든자로 로소든지 제비나 테코 주니 코는 코 독자와나 이게
1: 창조고여서
0: 되지 그러고 나시 되래라 되지 된제르지 안 좋도디 된제비나 다 조 난도 다다는 건 조 자리 랑야기 시월스요 아니 디다 작지 다 쿠란기 제비나 당부디 대십지 그래서 미신다리 신지지 교야 말이에요. 아니 배자신한테 근데 갑수 이분은 이 공도 쉽나 이제 계속 나 까만가 제일 예요나 장조가게 딩도라

0: kama ngaji jie le su lam na ti tuan da ngui re si tuan da ngui di nga labi na ngune jie le diwa re nge ke ling ruba ti miyam jie kadu shenji jie ting do rang mi dukbu re si lam na ti shenji cha rugu yo re si ane ngan zun nam ju choye na lo ya maang chi ju jik ta ta shi maang jie bje shenji jang jang tong di rugu yo re si pe che ngan zun naam ta chik lo yun di zambak le buku ji kaba de ji de do na ta ran ni ma kaan 그봐 카바데지 디니베 그봐 장롭준 제지님에베 부고 교를 두고지 럽지 데비나 디신지 차루도 대시랑 제비나 부라당이 주정 아바네 근데 주도 조금도 주도 찍딱 다지 카바데지 데소 다지랑 카바지 마시안데 근데 아주 대시 제지 럽이나 아니 미빈츠기 신의 바지 롤린데 야부지 용토 그랬어 심어도 미파저디리아 카두 신지 제지 단다 디왕기 미디 두부레다 되는 지금 되자 말이 아니 퍼쇼기 남상 고송지 그랬어 띵도라 게나 두부지를 랩 되자 말이 응이 남상 가르고도 오 당아 비게다 두부레스 지지 남상 타지에서 다 되는 랩 되자 말이 파 렌차다 부지 마겸나 방황원의 기계 두부지 차서 거리 다 하셔 두리 대십 제벌에 신지 지교 말이지 단다 가리인부디 사자 안대지리아 두주 안대지리아 지난 게 된다 안대지 제샤스 디바 담부데 세부질라 그레스 된다 딜 러브 마도비 된다 딜 띵지 미야구르다 두구르다 딜리지지 디간에 믹세 트바즈르 지금 맞아스 담부 딜리지
1: 다 예지고 디다 네 직대 응할레미 지 부구경벤 바래다 강에 망부테 그러와 수수게게 네야 미랍자레야 야골로스 캬드네 수수부구가레야 로스캬 Ya otobusu tenge yume duka la. Ne ya dinje gana ya, buku dinje zhabu chidi zamba, nge lopte ishte wii, di gana disi ita zhengmen guanjao su chidi
2: wana.
1: Ta changcho ge jik chundum zi marwe. Dinje zina la ya, wu di, ya le di zhabur chidu gilana tanda shenji isa ma chi sumba nasi. Ani buku sa di chundu zamba, dinje chigyo wama le su duka. Ko buku ta patsu chi kapte isa la, ya na susu pege, Shuki zinshiki yamna pamechi wangchati pechwe shiji buko ya di machi di chi isi di shuk takbo tinje jewi na An buko smena la ya chik zang shingi di le yungu riz Pecho la ya jubu lo ya sikma rwe tasha nga nanzo buko di jubu shibji logi isi la yungu rwa Tinje le riz Ta buko de kyora dukja dosi labi na an kwe chawa shito ne ngu yungu riz Chik sa di ta nga dukja riz ki nga dukja che samsa Yamna jing menani ta pinga dukja resi nga susu yagwe yinpa rachwe che sada. Rachwe che sada mbogu di mi shimbala ya pele shuya da la sopa ta khana o tinje toni chunguyo resi resi duwa. Ani jing wane cha shana ane ta tari pame nga o tinje resi nga tile cawe lenji loo sada. Da nga rachwe nga yina mbogu de katsi lopsa kyamne kyonin pinto amdo du du dugi sada. Ani jing nangzu o tinje jiki kane nga resi mne o yungu menjwa samsa rachwe yungi. Che san mbogu sada jindu zamba. Yamna chik chik zu rabu suyo wine chik zu chik namde pame peke denge mahim che nyamdo yala ya kata rabu che bukda choleng che dito langa nyi kante chika chong zi rabu chigo yina chizu kanea kaba chika kaba rabu tanya yina nyamdo choleng chi che chik zu tama su ne denge suyo denge suyo chasna ane ko inji minji zisu yako che wale chi che sik doga ane dinje mo chung du zamba pame ngone chashane peke takta zisu chima doba yamna buku tohne zisu chima doba yina ten lamsa yige bar yungu rwa chasa ane wo dinje chi che 용거유자 부근에 저선 밤에 지 축착 부근에 준비네 내급다 준도 그랬길래 친수 중나는 부대니야 지 괜찮은데 이제 쓰고 유서래
2: 나서
1: 이제 제도
2: 대제라
3: 데네가 리몬더리니 치나 긴가선데 키다 긴티지 도지라 니도 냥도 켄티젠라니 시나 신난탄기 자히바 용히 여기지니 리무 여기 여비 지지에 멘티데 린치 심벌 가스혀
2: 다도 미젠발라 지니엘라 따지제 메발라 타지 되자마 미젠바 그 세나로라 하마고비제 알레지 도트니 제서 산사케 만종원의 신나 파츠 산로다메나 던데 용사리 아제
0: 나줄 합제나 제비네 다 롭주야 구르세다 롭주 두구르세 주나 다 딜레윤이 제바 롭주야 구르네
1: 롭타제
0: 롭주데 타제 롭주데 야고 이미지다 롭주야 구메네 에부구데 두구이 마 독자이 미소리 뜻뜻이 도메 봐 오늘 이제 말아 봐 만종원의 진의 지게 약 두세데미 다야면은 미수수기 개진다고 말을 봐. 부카시 셰단카 부카시 류제케 봐. 카시 양밀 삼시제도 부카시 레근 준보. 아니 카시 양 담실을 해 봐. 간다 미수수도 지주주로 봐. 대만도 이제 카도 아 롭존 야고 인데 카도가 저 신제지 부고 야지. 롭존 야고 맵티 카도 신제지 부고도 두고. 때 드네지 이제 아니 부고들 아니 신제

0: 이제 잡으시고도 아니 간다 되네 망아서 깨지디 제야 그러게 아니 참제셔요. 어.
1: 대제라 다다자카게 로소게 시죽토네 갈리갈리다 자체바 차자 첨보제데 지 류자 야보제야 요주 차상고게 투모게 처치되라 다야 다다 다초 데칼라 슈야긴가 아 데만동가만데 이나 체크소나 이제 던제제나 안 보고 망보제라 응어서데 통지다 만지가서 코란라 이치에서만자 뽑아래비티초 된래라 냐자제 지난 가양 좋은 거 말했어. 지난 두부 레스에서나 아니 그런 그 맛이 그 잼바게 괜찮던 내용 좋다. 책 소문 아니 루자 라소 받던데 이제 샤도 라소 바인 사변 담는 지이나 저 자고 차도
0: 이제 안 드네 저기 다 시청 라는지 좀 왔다. 뭐디 대십 제발에 신지지 좋아 말했어. 님버디 아니 가서 건들 넘는 지 촌나세지. 난수기 수수기 춘난 가리기인데 봐 세블 랩톱 거래스 된다 답이 제잖아 등기 앞에 까망아지 제리 차샤 제리도 좀 말이야 딩도 지랑 까망아 제리자 그나 신다드는 년에 레자소 근데 등대지도 좀 말이야 나 춘난 가리지도 좀 말이야 랑기 된다 되다 개치 뭐지 맞지비 원기 나 지금 남자 싶지 랑 좀 니니 셈십 좀 껴줘 세 줘라 봐 수수기 셈나게 인지미니 춘난디 봐 인지미지 랩톱 거래스 부구지 니미지 까망게 가바데지 대위비는 먼저 파마징위비는 아니 낭다시부지 라인구로가 촌나디 집지 계심으로서 봐 세탁주지 봐 냅둬야 돼 불안 주제 찍지 배디 가바데지 대소 근데지 통해 잠말 아마 세난베 낭다시부지도 주와 아마 랑기 믹트 토라치면서 배 낭다시부지도 불안 배디 미츠그로 안데 토라치면서 낭다시부지도 접지간다 셈난기 뇽솔티 인지민이 봐 세부지 유튜브 거래스 믹세 먼저 다 둥구 나와 재미나 다 야면 먼저 비리 나고 재미나 수준기 왕기 미만 오지 마 꿈지 돼야 되고 손나도 봐 랩 신기 요 말했어 랩 두고 요 말했어 믹세 난기 아마서 진비나 소소 다 난기 디치도 깔레 똠나 다로 제대로 생날 강에 디어로 리부 강에 디어 이내에 망구지 급소래 배티 우주 지금 제가 검지 되지 어 아니 니미직 배드 지금 매배 배드 당체제 리더즈 매배 디 마지 바돌로 배디 저기 전화 말하지 돼 아니 말하비나 미신다게 하마고 언제지도 잠발이야 간다 간속이 촌나디 시야디 뱀스비 개친 보지 이내는 간주 망치 급소로 야 니니레 층이 비주당 디도 촌나디 말하지 제배드 강르지지 디 그래서 배자자베 나가 주자 장비 주지 니비나 문에지나 다들이 산주리 니 아지 소지면 제와 가르지 게데 요르스는 잠발이야 다수도 조이네네 김장나 냠도 되지 대학을 와르지 겹도 여러 봐 계속 나 마대베네 뭐네 직 좀이 그냥 소리 직다 이렇게 전화지 리 이거 봐 근데 리인데 잠바 뒤 전화지 뒤 전화인데 잠바 아니 전화도 봐 세벌럽지 장 딱바르지 전주 리브도 실로 쇼르 친비네 나 뭐네 김장데 나 미치게 힘이 쏟다 좀이 그냥 근데 깔리 집지 리디기 도스 딜라 그래서 이네네 간주 망부지 그 소리야 전화한테 말럽지 그도 강르지지 미큐를 두고지
1: 现在也不叫我们的公司，然后爸爸也不是骂你，是吧？我俺爹来接，俺你叔叔给从哪的爸帮接，别的扛着自己爹的儿子，俺弟弟也俺做，别的家里媳妇也俺爹儿子。爹来了，爹来了，但俺做个，这当伯伯给给家进来了，爹要么呢，嘴巴咧在搁肚切，面色的，嘴巴咧在给我切，面色的，伊那样，可是爹个嘴巴爹，但俺做大大些，嘴巴的你。 中山这个民族，跟大爷说呢，这个嘴巴的，就俺做家给托那些呢，心甘情愿是几妹妹，跟这个嘴巴的那什么，用叔叔叔叔给去熏着啊，养得了看着打不起，见了绿的妹妹吧，起码起等这个家钱不起个小本爸爸去买药，对说要买的吧，买药等着就要买的，但只有呢，哦，开药买的，但俺做个没什么的，俺这是虽然呢，今天确定忘记跟这呢，就过了空窗啊家，都木拉手吧，有的，但得哭都木忘给他的，给这等着写书。 拉手把个托呢，俺那叔叔个怕叫得了，养个年纪大，年纪大些呢，嘴巴得光头边呢，他得我是嘴巴里头，因为俺做电商个嘴巴，嘴巴是不是？对，俺个嘴巴。你们讲了，你个对啊，对不对啊？是啊，是的。对，这个三路去去呢，他得嘴巴，我是如果要买的话，对嘛？都养俺做没毛不接个，哦，俺做不要个弄了，这伢子学生得嘴巴光样的买的呗，他得了，养些怕给这些啊，当困难啥，等这些要买的啥？养对你不如了，俺做这养个话，这用个多啊，因为呀。
2: 这个人生的了呀，过啊点，但现在也不去过呀，啥的。是的，都是别吃那，他那给老师们那些的，是是，从那的怕新买了呀，学么都不一样。 me su su sim ne ha ku mar ba ji ta pe che sna ji ta wa chi lo la ya kyam chu gyu na un da ga chi lo kyam ba ta ke ta me ke ni su mi tu sam sa yu ru ba
3: je je
2: an chi chi ni chi ne shi go ji su su sim be na la ya tu me ra ba chi ji de de chim chi par de cha ma am de de long chen ba shi go na ne ji chu bu la ya gyu ti de cha yu ru ba ji sang un je ge la sum bu na si ji su su nyong do se ya sa de mo je ne ji ha jang ke chim bu de je ji do
1: cho na hi ke me ke de me de pa ji me de ke hi ga de la mambu che thugo yasa re ja me khase hi gan den dil gabu me ba hi kata khase la pen de ri gabu ni na yan den de gabu ya bi me kha hi la hi ga te la ya so so ko chona je bi nge ba min du ka yes na nga ka dan ni mambu che thonyo ya garo phen chu pa la so so so ko chona de kan da pom mambu che ke bu te ke moran ke kare sang du me de la ji nyam che se ma da re den de le ji bu ma to so so pe chen ja la ji la nyam do khu ni chong ko gan du ge na ja la ji la ga bu xiong na ne la to zi ji o ja la ti nyin ji bun do se ya ji xie yin na ya moran se no kare sang cha yan zi na ke ja de ge to ni bu te ke ko ran la yin ji mi ni ja la de nyo nyo ge yo sa ni yin na ya bu te ge nyo yo ma re ha ko yo ma re de ni pa ru ge khu ni lang ga da san ra ma ju kurang ke te zi ji nga la ji gu mi do san ni ane mambu ji ka to ba la
2: Asoba,
0: dewa cebalah asoba, tadi yang kedua. Jadi, jadi. Nanti lebih dalam pendek cerita. Nang aman jores, ani mula lega tu jores. Lega tu itu kan, pas lift kan, dah lizi. Ali kelas jores, tak boleh lizi kelas. Papa tu tu ke cerita nang aman cik itu. Nang aman di cerita zaman nang aman kali jauh je. Ani kelas kedua sana lebih dua jauh sih jores. Tapi kangen je. Jangan sebut cerita ngapet kali ada tu. Ani ni macam ni, aman di, ada di jangka jam tu. Ani jangka tu tu zaman. Ani rangkai leh tergerak tu, ane tadi payu sih, cium mari, kalau semua mari leh tu. An pasi ni, kalau masuk tu, naga aman ni, zaku tu kalau masuk tu, ane jual ni, kalau pergi ni, bapa dah buku kerja tu kan tu. Tadi kangi, kongi zaku tu nana, kalau naga aman kalau suruh mari ba, kalau suruh tu kene tu kan. 부다 저 되게 찾아 가다 하게 되시다 신이 나가면 두이디 기억이 되시다 너도 자찬나 제비네레 수수센티다 수수기 다 미치다 바 직기부라지다 직 구도가 수수배 샤다다라지다 직 유 메시에 먹어지 수수수 직 잠불에 재우도가 아니 디마지 없지 수수배 누구 당다 마당다 배 수수배 당지 아니야 세나깔에 교요를 봐 수수를 이미 그 교요를 되게 재장에 배 그것에서 제 감도 참도고요 말을 로그년도 깨지지 않고 내가 나 수수 제 싸움에 내가 저도 제 두고요 말을 봐 디왕기 아니 수수는 이제 샘먹이 교차 난 디거스 야라 문의지는 너무 배저야 직 제빙이서 내래 koi yaku jingwu yuza marxia, an pachuali chonan jibu ji ge rang yuza marxia. Yanzu di nalai, ane shi tiong labli nai sumba chebi nai guko seda rixia. Tanda labli nai jiji, chonan re re ge gyo loli ya guko re re yoris. Nga yubu yubi chonan de lina, ane mida mi pinzu yukin rinri chiya ge guko yubi jikta. Yami na, lega yaku shibu chi di zambali ya jik gari guko rizan zambali, gang uji ge riba, dingjo yaku chi guko yuza. Riba, ane ge ganda mi chasan lo guko ziya di, ane mune jitan zambu lin chasan ke lin de bisurja. Mi sususuki jupan juga tok pa indra yame nangseng tok pa indra diki manda wang ki ani rimba ri ji o tu ri ji manda manda cha ji ma do si ma do gu ko yue bi cha chang ri ji si sa gu ko di ji mi pa kha se ko de nga la ku ri sa nga nyong cho an de ji do ri ba ani nga gu ya kar ku do sa ani nga za dan de jang ru ga shu na ji ji ka ro ni ji de ne le yin ji mi pa jo ki chue ba je ma ju ji gu ko de sha ha sa la shu da ri ba ti ma la
2: cha se ko
1: de che nga la ku ma te nya da le che nga la cha la de nya
0: Tidak jadi lepas siapa tu kan tu di sana sana sana lor ya bukan nyuruh nyuruh dia maju tiba, nang ame lepas macam, ane coba je tu jari tu isu, mungkin kan tu guru tu ane pada lebih nang mida mungkin tu langsung samsi yang guru satu, jumpa kerja sini sambal ya, percaya jadi nang dah aku cengang ni kuya ramah cium, cengang dah tanda cium cium cium ni aku tu lama. 미차장 그것도 열어 봐. 딜럽도 좀 봐. 아니 미드 미면 저 30여야. 딱 나이 문에 지금 미센다 그 딩조야 보지 그것도 세라 보지. 딱 나이 비네네. 그래서 우리 로봇만 보던 양도 참선 진리지 끼지지 그것도 세. 남생 끼지 받던 그것도 세. 열어 봐. 뒤쪽 럽이나 아니 미드 미면 저 30여 토를 쓰고도. 간에서 좀 미이 비쇼도 당길럽네 지 그거 예비 차장 가서 바 딕셔 열어 봐. 딱 그 바지 리디. 나 뒤도 럽이나 아니 간서 30여 약 용에 리스. 파조들 가세 고대한 지 럽토비나 디 야부
2: Yes. 다 그거 배치 찾아 주는 내용 말봐. 고체도 좀 주는 내 미남자 하고 좀 주는 세비어 봐. 파기 욕도 마음 좀 매자 도로 뭐 뜻대 자 도로.
1: 제가 대 근코세야 태가 세지 때라 하제 양메 때가 로종 로종 세네 맞아. 다 된대지. 어 뜻든지 해그래 아세지.

0: 데 세나로 냐네 다 존다 오즈 제제 제네 용토바지 레드마 그래서 데만도 안 쪼케 메 마음부지 게 다 소소 그 괜고 데 밀레셰베 옛나
1: 제
0: 아 다 소소지 근데서 그래 마사 마사 야마나 찬찬아 한바 차보 야마나 소소 마사라 현돌이게 지사노제 나와지 베지나 가라 디뉴다 세나 모차제 배제제나 미파쇼데그 줄랑아 바이난자 야므나 카링아 바치 미크사만 나야가 브레 다 코핑알레 뇨그르사 줴테다 코랑카가라 가야케 산우텔라 나브레르바 텔레 산우크 코랑알레 치둥카츠엔도 미크 토마카 첸제세치레 텔레 나브레라 줴텔라 나브레 이나야 녜크 테가테 란라테 뇨다세나 자바 야가 케 나바테 치로라 마젠토 덴바 근데 지금 나와지 진짜 대 이나야 대 근데 재미도 대가시 랑 대시에 토르이나 진이 바로 그 된다 망부지라 편주 발라 도바시 먹어 봐 그 지기지라 지 삼지 내 먹어 봐 그러니까 라사타 쳐 붙든지 진짜 태가 대시에는 바지 가야서래 이나야 미카루지 배차자 나라이나 다때 근데 지금 근고 태가 희고요나 나랑 어때 태가 더 희매이나 되게 자쇼케 코랑 그 겐세 망부지 하고네 나때 근데 제 차마도
1: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제 인 소소스 장부제 소소 그것도 강샤 소소 님을이 봐 기부르지 나와 줘버지 어 나랑가르지 제비 아삼서 저러 봤다 내가 있는데 슈게 아삼서 저러 봐 근데 이게 나와지 때 도르스
2: 제나 세상에 걔나 디스무다 아티 나와시 좀스 다 미지 스스로 드시로치 어든 아티 되지 거기서 다 미사리 되고 가야 요 말아 나서 담배세 나지 니마 미게 올리리 다사 미게 공고레서 수도 디나실 봐 그 후서도 직관 잡으시고 양파 저도 연예 쪽으로 남사 지자인 지문지 알고 그때 스스로 가 많이 지문지 레스스 네버 되게 저는 선로 야고 땅 거고 그래서 스스로 네버 오월 때 베베야 터스질 얘기 되는 다들 그거 관계 스스로 가서 그러와
0: 제가
2: 스스로 직 그거대 양나 수수타 나랑도 가서 내단데 인지문지 양타고 지나서 아들 하장 개침을 하셔서
1: 선서도
2: 지금도 그거서 대강 차베 뒤니 말로 배지 드리직 정비는 선이 지금 맞을 거니 좀 대수 양겨직 거니 쪽으로 지상 수수 직 내단데 뭐는 문제 세우 좀 뭔가 더 그저지 선물을 하셔 얘는 드린 대충 안에 직 직부도 선사 야 그거 가셔 드리 유배가나 진짜 여러 양아라 좀도 잘라디 인지문지기 개침복 개말에 딜레향 권이 잡듯이 여러와 그 대주스 내내 베닝지도 배추 가래 여러서는 닝지부터 사든지 이게 내가 요습으로 진짜 그걸 야지 인지문지 띵에서는 그 영지도 무슨 경우 야부자도 개침을 썼어도
1: 수수님
2: 받아게 되게 좋아 그냥 누블레 계획 그거 근데 저는 야 수수 강에서 아교로 와
0: 제라 데레라 장어 고마랑에 그가 로바치 투비 모랄라 다지 바제 천사 진네 천사 전네 보고 제제다 다 가싱 루세 된사 천나로라 나소든데 제비 강데레레 다 먹세나 코난다 코란게 초가니 년도 실라 대산도스 하마 년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래 열에서는 저거가 아마 되고 부글라 야부치 따로 제거 도서 다든데에나 응고라 망부지 아마 년도 대바다 저거다 콘조 나는 년도 대베 겐세 망부지 시에서 대이네야 잘로라 모랑티 망부지 시에서 얀티나 담마 대바다 마지바다 제단가 카츠에다 드르케 요면도 대이네야 배차잖아 소소니 지보이나 포반다지 이나 드레마트다 산이트다서 자나 자 초거를 봐 이나 따바라지 드네 아마크 준조 뒤잠바 수소 세나로 대부 민도 다 야부 제마 손 겐바지 그 배트리 손 산세 세나 드네 용고도서 땡에 간지셀 위 저바 고야 양찬라 깨차 가시 용거를 봐 수소 그 레단 제면 도산난 미손라이나 망부지 년도 십자비나 사탄도 다 차찬로 지도되는 제 용거를 봐 근데 찬찬로 제거 여사를 던데서 아니 땡에 개요 말이라 대체 춘추 산로단 저바 고나 슬러비 근데 무슨 어제 나 소소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들 민도사 자 제가 거야 돼 소소로 깔레 제자 발라 산로 지르고도 어따데 랭네제 대 아니 치라 치로라 빼나세라 나 빼나 어 잘로라
2: 나도 나 이제 나서

0: Gesagt lobs na lo ya jang jung ni talon yo se ya de pe de kyang gre da gesagt le kyang gre chin gre da chi ta ge ti ge tong ge ti zo che ta zo mang bu ji lob di ge yor de le pe de ne ran che ji lob chung che ma ji ne ji ge ayu zo ya ji mung xing xi ja de zo ni ji mi xin gre ba ni ji de zo ani di ki le ya ngan zo ta
1: ta ni le ma lo ba
0: ta ni zo lo ni ni ya tu do ya bu che ji ani bu gu ge di ji da an de an de an de yin da zo ba ani amran ge si lob chung ti zo to le ya to na mang yu zo an lob chung to le amran ge ge mang 키아 부구 캬미아데 드즈동겐게 마즈키고스 간다 트두르지제 인자게 지르바 니네랑 아주 마지지로 그거 캐차이 베지 가시는 오늘진 탑도 자르바 그거 차이네 이네 그거 차이인게 이게래 베데 도우차제 도바 안베드 쯔바조야 멘조지 깨지데 이네는 오늘 상황 해 보잖아 그거 차리 자리 제고 요마리 게 투블랑고야 요마리
1: 대신 자디 디데르도 같아 저는 아무 대문에 찾으라 아무 담 자다시 부고 장화스레 제마제제 좀
0: 지
1: 야 바부티 서 자다시 그때 장화 제다시 직속 제마스 지
0: 대
1: 부고 미 바베 뒤에 직접 아메 뒤에 직접 보고 얘기 봐
0: 지
1: 제사 제 부고 더 담지야사데 담보 임부지라야 코피게 자만 구요게서 유치 담사 담타 루사르 침료 제모스 봐 딘제지 고고도 담차나 보고 해야 다 밤에 갈구나시 지주고 있는 코피게 추제스를 차 주주 봐 추제 차면은 고진의 수수섬을 용마레 디베장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야 긴 고서들 얘기 말 봐 야 지금 고르 못 말리는 딘데스도 보고 차와 차단 밤에 주잖아는 보고 긴 고래 말이지 제대로 양서 잡에는 고베들 서 자다 주지 저 가리네도 봐 양 직지 손 지야래야 지모도 버든지 용도스 진짜 지금 담르 이제 벗어 되는 거 저기 개 전부 시우지제도 개나게 숨어나시 지금 밤은 이용원에 차서는 보고 야고 차야서 미유 집으로 봐 탑에 차서는 가서 팀은 지금 개나게 된대 손님 밤은 이 쯔시라게 쯔시라게 문제는 보고 쯔비게 된다라고 가라사대 된다래 밤에서는 안 집에 잡으러 가서 이제 아메스나 공하다 지지지 가서 이제 안 대대는 쳐가려고 보고 좋아하게 한다로
0: 왔어
1: 문제 칼라지 먼저 찍스는 찍사고 이 찍스는 찍사고 다 보고 좋아하게 한다로 쯔고야 된다는데 진짜 춘추진 전에 아니
0: 지나라야 알바만이 갑자기 얘기되나 보고 고유되다서 내 요새 말어. 제 믹스 아주 디테일
1: 상황
0: 야부지 마통이나 오늘 찍진 미스 찍되다나 저희가
1: 갑자기
0: 찍진 로하지 얘기를 해. 제가 제 장기 찍선은 부 롭스 제 기침은 도스 저 배드 카자 찌기 야지문 도스 찌기는 다 담자지 아니 야 닌자리야 맞지 줘요 주세가서 닌자 원에 지금 개먹이 난 아마 지금 원에 세빈 호증이 뒤쪽에 똑나 다로 비셔 땅지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찌지 디지 라기 니 내가 야부 제스레베 켈레지 좀 해베다
1: 너가
0: 지금 어디서 라디 도스는 좀 김상으로 토야겠는데 여러분
1: 맞아

重庆区崇明曹孟启 타자 지주 랑콜 법수디 쪽배지 먼저 조국중총서 롭장조가 태갈 랑콜 대내 친세 롭중기 과정 도립부위 토토 김기 경고 남기 세뇨와 조급가 태갈 랑콜 딜 대처비 더하장 디부도 지주부시 롭중 롭수의 내통 비추 중칭유 중기 추름부연기 구치선비 내통 등기주통지라 더도르 십지르 지내 내통지르지 탁대를 리주제부시 重庆重庆区域自助部一部长选拔要会议我们是当中央区域陆中陆水国区估计卡团结年不谈杨塘别西宫接这大碗地年重庆哈将区域停日间区就用给他们三不起云庭啊村市球球的固定动物谈盲索区三千万位我们是特别年庭卡级昨年头套去今年明码盲索区地球三米切牌七路动物谈陆中陆水重庆通托不谈村托牌切不是 乔俊我的地面电梯尼拉最送他嫉妒说他送给你他嫉妒托把七星月即送不是广东行星每周重给了起落不及了去送了嫉妒估计到

0: 미장 자도 독주 대세 저래 개조 전에는 로그 직조 마법 구유 장마르지 망조 강로 장마르지 조제 되어야지
1: 능이 바래 라서 종치의 정관 취지 대군님 반시 시기 주수의 리자 고른 대명왕 비진여 바당 리지 춘보를 자창아 중앙아 리주의 신유 시다 조반이 송 정관 취지 다동 창관왕 취미비 대군님 바 취의 망희 지구 레수 당니 조미 토난 당신나 대인자 나와지 대도 동주인 바시
2: 내가 레콘년 내자배사라 기다 조배치 이년 중용가 제강 코요선종 다시를 초장 주비 롱종라 니도 자지를 주비 몬초자 임버 시자라제 텐텐 제레카 니도 바라 니디안 니셔 자게 예비노 카바라제 텐텐 제바 니히 자상동 임버 텐텐 제바 제예 대워제 도그르 침보 제베 니디안 상제 예바리 다진 텐텐 제레노 하사 동치르 돈저와 예비 니디안 지제 예베노 도그르 침보 제구베 니디안 제동 yitse chungchira toan jawa yebe nidian je, nincha chungchira toan jawa yebe nidian saan yebe nung, dokra chimbo zi gube nidian je, chando chungchira toan jawa yebe nidian ya, naja chungchira toan jawa yebe nidian ya yebe nung, dokra chimbo zi gube nidian je, ngari sakla toan jawa yebe nidian je je yeba ri, tatin imbra hija zebe jekang koyo toan jawa yebe nidian sanchi sozaan yebe nung, jekang doxie tongwe nidian je tong, langkang chimo mbazu ka nidian dan, Zedron Bazuka Nidian Sang, Saro Doron Bazuka Nidian Sang, Chawon Bazuka Nidian Yi, Tiaman Bazuka Nidian Jeje Yabari. Tatin Tiantian Jebe, Nidian Ka, Nyan Dieron La Nre Zongjira Tong, Saka La Nidro Zijira, Zijira Yabari.
1: Daga Likuni Nizu Bisir, Sida Zubi Ciyi Nibar, Zongyang Xiekan Kuyo, Songxiong Daikir Cuchong Zubi, Rangjong La Nidro Xijur Zibi, Mangzu Ji Yinbo Xijur Ju, 天端写着卡区顶比农格捏端圈啊捏端行行吧当捏端啊对从让行多捏行行捏端送捏端写行有八十大些浪亚一松大家用着行行
3: 三军人年长年间当个松着举着拉得几笔隔空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몬이 드린체도레 세테니 고아티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마기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통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상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디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창노 아니 나위 그리스가 아 나위 그리스가 되니 디오니시스야득 어 디오니시스야 키바득 아니 그 졸로그 타히스야다 인지나로 언저와도로 반졸로그 타히스야 된지 잡아 아니 대라디니 아니 저기한테 아니 안자니 도도라 다 다티기노 마보 주마레 아 다티기노 마보 주마레 데들다 나서 베타발은 쳔 바이나 선다 데니네 자위 찬이야 대가 바이나 아니 자가그 아니 다리디비기노 데서다 하장근 제와 담보나 버지 차대 봐 어디다 데리지 차대 바리스 단더 처리세 딜 셔거 아니 아 잠문이 그도 다티 아니 나슈이데 간디 간디 간디 지 봐 어디다 데서 죽고라 다 대신이 해 봐 데이들 다츠 돈라고 얘기 봐 이나 아 로아 미린들 토 담볼 깨차슈 디지슬 아니 르겐데 깨차 순지 얘기슈 아니 디지스 르겐데 다 이게 그 다트리로 그 친유다 나야 돼서 된 게 다 다트기 용데 다트리 받이 쉬운 거래스 디 고랑이 차니 꽤차 드니 이게 드니 다트기 용노 드니 쉬운 거래 아니 안소 비트 아브란 쓰인 바 이제나 자유 차니 야 돼서 바이나 자가 그 얘기 자가 이게 야 돼서 바이나 페니지 그 얘기 대야 야 돼서 바이나 젤기다 하리 이게 라서 바 돼서나 투비고 양 아 된지겠다 제안하고 지요 바 다 돼서 때 아 맞어 데랭기다 손딘 디그노나 아 드니 희지기 나데데 데네치 차바리 아니 다 디세공왕기 아 데리기다 희자기 나데 니데 맞어 나난 창야지 드니 좌 카히지 그지 담보디 처리세나 타니 판순 조비게 끼자 체데데 좌 미르기 디링 나가 가슬라 쇼아레스 당가서 좌 담보디 타니 판순 조비게 끼자 체데 Tene, nimba te kecha la tseka chenpo niyo pa de kanyins. O kecha la chere zana, ani tseka chenpo niyo pa de kanyins. Samba te, nzani ki yige te la, shiche ke toni ya xe wana, rik gatsi yobs. Rik gatsi yobs. Tene, yeba de chere zana, nzani ki togo yige nga xu de kanyins. Nzani togo yige nga xu de kanyins. Tene, nga ba te nzambilin ki toto la datri ju yung ahi de kanyi is. Datri ju yung ahi de kanyi is. Te sik zamba re is. Tu se nanji ka sik is. Datri ju yung ahi kanyi ba ta. Nangi ka sik zamba de sui zamba. Oye ta nde chere se da nga su teri ki lonzi da ndrewi ki jowa ka chi di yin. Nde la nga su ta sanyi re ta na yapu yo ba re. Nde wo na rangri pe ki tata shi yin pe ki pe ji yige tang. Datri nda. Sik zibar. Dise ganeji jikasi zibar. Zongke koron logik tolu mna ganeja jina. Di kolo kipa tala tasa ganeja jina. Oya, ta ndeso go korte tsangma ke hindi ba yina. Ani londi jima gano la. Ani mentede. Seru shi. Ani terik. Ani londi de. Ndanan tsangya jina. Tsangma chahi dele.

당연 능다 시바인데 부숭 나나바 소지기 녜세 나바타라 바탕 뽕베리마타 나탕 그 톱탕라 나세케 파르게 포로카 마티나 테네 튜디 튜디야라 손베게 감 중소마라 톱지안 콜로코 롱싱가타 공리 삐임 바르베게 튜라 세베게 감 기톡 아마타 솔라 안크 메기테네 나랍 야르부 셴부게 까자 파탕 기라 코마 나베케 데디게 근두 타샤 르카 탈라 콜리가 삼탁승 나콘 마다 탐바 동코 랑사 차케 그 근두라 탐주부 쓰카타 메시 남디케 칸드 초모 다 므랍케 킨콘달라 푸나 무쿠 루즈 파라 캬라 토링 서바 센트 컨카니카 팔랑어 더 소루 소둥 루둑 셴바 메링 마샨 데게 메산 솔라 토샤 이르 가야 데바 요런 르에 데바 타데 쳇고르 중니 데마 솔라니즈 다데 메소 마르와 데비 쿄신 중니 카르 나그르 데쿄 제기 콘조 아카나 라소베킹이 링카르케 데바 남바 톱데 셰중 미베케 데쿄 카 찬데 나베 나들 세숑 따야 숨나 담바 쳇다 따 세숑 따야 사야 마보 탄 총베 쳇파르팅게 가 따시베게 따타 텐디 마보 웅데라 타 릉신데라 데 니르 만달라 따비케 엔두케 따바 타르엔두 내래 기톱 친구게 공에도 초사리나 도나 마마클레게 켄 코르토 콤데 쿵게 라룸니케 팔라 샤바친다 데산 템보즈 메윤 삼년냐 바케네 양키게 안달레게 초통 케통 겨보 랑게케 세보노사 타르긴라 까코네 퉁베게 셈고람 지베 준디 탕리게 따게 책동토 무바 돈라 토르 파너 서커 로는 케 세트네 기

0: 생애 좋은 나바 금강송 다다 지지 생고 수반드는 베정롱 친인 친리콩 감기 롱친자 나당 이주비 휴람 희비리 친세 데링거 레티나 정보 띵피다 종제제 단주 제비 메차디 휴진 파요 찬도 종제 띵친종 정은 향리 인비 정보 띵피라는 셀로님 또 언니선로 랑조제 예름 종제비 타드체 앙당비 지지 친인 통킨제 나윤 종제바 힐라 딩가 민자 치비 자토 민진 희장이 버시 콩라 마라사비 도표제 닝던도라 나냠 윤시 주최 통화권비 감링당 밥차비 희주 희장도 총시비 뒤니 허중라 가인 양지장 다던 진지 최제 닌제더 레지 여버시 로진 갑장 로진 마자와 니니 치리 마자와 니제 고미양 자유바당 로전진 급 로리 시고 나초 징주 시여바마세 로자 튕기장 당랑 비시고 배당 배미 인바세 대양 실로닌 돈 쪼글러 종이당 종 시용제 자쇼오 정보 딘피지 딘긴 종토가 가드 키모를 호진 호마 샤다기 조비 르젤 돈종 키모 히베오시 자베 인섬제 기리톤이 시고 녀와당 저르 인섬당 가드 담리 곤된 종제 소제 시군 자미 배여라 가드 중괴니 발림바당 찹된바 돈진바지 창마 로친 로마 샤다 인비 르젤 차된 히베니 갑디 시초토 살레 첸보 시슝여라 망초지장 린조 첸보 시제여바시
1: 콘히바노 이데긴체 달랑바 시인한테 레가 몽보담 조이 신고야 데 레가 몽보 조울리도 디 트레리나다 바차 사슈존다 간데슝
2: 바차 사슈이나 조노 조데다 네가 몽보절 페도 타티 데 쇼드노 룬타 존다 야모리티 징 타티노 티네 제곤다 보너스 칸 히고가 제르 베르나 나가 딘체 마나제테네 제차가 제고 침보테네 제 베르히
1: 딘체 존라
2: 딘체 존고 노라 이 도마 존처마 담시에마 Tene ge zoma,
1: tenzo zonde je.
2: Niki tenche zonga, ribi tanche zo, tonche je yore. Ta turun ondo di tino otana, tsoma ata loda che mori, tron choma loda che mori, yi toma loda che mori, ge zoma loda che mori. Kata iti chungo yo ema, tana chayi kwe de yama ta, tene pa pa chen tiki, aja aja tiki tsoma loda che mori. Ta turu wena tse go zpe, tene xio otana ta do, niki nonon donzi ema, tiki tsoma loda che mori. Tan donzi ena zhe go tira, ka tiri, yinye gandonzi yama tsai yare jake ganda putungwa chike gandonzi yama jay yare lasa gake, ando gake, chando gake peke kare kane naasan te jake jay, yinke jay chundu ndonzi pa manda nga kwe driwi loda chemo tanya yinay, tron chemo tanya, tron chay jay ta tro tala ray manda mumpo yaa yare chayne ngasu ke chando naasin ka jare ten chen ka repa chando tro che maha ka kodo tikin chay jay tena ngasu loda chemo tanya pa jana jondo di disu kuzo go manay
1: and chugi zin
2: on chugi zon ta jarai ge chichu oto ge jasa yor go digen cha ji ko jaga gi tron cha ji
1: jaga tro
2: ta lati wo zon ta na ta ga ta tron dra ma da jaka ge me ge tron mo po tron yor ti digi chichu dra ma mo po ta ji ne tro de tro de kare la pusan so po tron re ti de gi ton ja re na o yin no re tra ma mo po ja re ja gi ton ja Tene pakeja xe lenda wendo tonton reho.
1: Yimatam.
2: Ko, yimatam tende. Yang kaki xe ko, pata zatang tende son tende na, pe chay gana yadong tong tong zatang tende pomo
1: trema tse.
2: Ta tiki san tonde jagi tongche. Tene on pegi gano tanda iwa mandaba mongpo yere. Kaki xe na ko pegi tali zi tani, on chukha tepo tanda iki tongche. Kaki xe ta zatang tende pa tse nyam chenpo ma tanda tong.
1: Zi, ndrola.
2: Ndrola zi nana lan, tende uji lin. Tamshin yin kache ko jake ke tangshi, peke ke tangshi tiki uliwi. Ta tamshi tino tana ka didi nindu chaka lo tana kati pili. Tana yungdra ki anda chusu rinjao dhiyo mara ko ka didi. Tana nge tsuchen chaka pa anda ki tushu tiri la. Tsuchen chaka pa nung ki nung tan ten sushu tiki tangshi wiji. Tana marayin tundra sando na ta koyo sunja sando na tiki tuna tangshi wii. Laba ta nga kiki nyanga chanda tiki yole ri. Tsegu ti pe masi pe pasan tsubo rison. Tana katai kalan ro nama tsuma ti loda chimo ri. Xiao la zi tani. Ta mansu tiki mo katai kalan yanja li zi na tini wii. Trumpa tanje kama gore ko Da sa ja yeme
1: tanje
2: Sa ja yeme tanje ko Trumpa kama de tsuma Nidupa tiki gore Ke tino nidupa yoy ma O tsuma lota chemo ke talangpa jo jo re Talangpa

0: kaji pa gaji tego pe mesi pa yago ta ti tego te tonda pa san te choma te nga ge se de zui ge yo zi de yo ro nian dar de zui ge yo ta ti ta ta yang ge zi de sa ji de sa san no se nya ra bi de yo go ni jo pa ta ta te la du ru ji zui tego te pe sa te zon ra te ge pi zon bo pe zui du ru ni de ta te nga pa cha sa hyu ndra bo na ni na te yi
1: se go che ni na la da 시고 체휴선이 저거야. 다 존토가다. 저라 체휴선이 저거라. 즈도 시고 럽친 로마 그냥 저열이. 자시 자난가 냥 저열이. 데 챕시칸이 나리. 리니칸이 나리. 초막 냥 저든다. 그냥 틀리가 시고 드나저고. 제제 시고 편선 초보지 빼야라고.
0: 제제. 게팅제 존이다. 존시용기 토가 자체 첨부 위드는 존년제 리콘티기 토가 자체 첨부 외뇨여. 근데 존베 라소바데서 걸티든기 덴데슈.
1: 어제
0: 고소이나 셈바 가보레다호
1: 지지지
0: 네게 고루 레갈리옹 비카사 강아 쳔모데 자오 달로데 쳔모 단지 고루 리데 야몬정모리스 베 차이잖아 예메 단지 종가 단지 두룬다 리카데 리온데 촌촌마티게 게체 부주 크쇼존 카사 그미티 고춘요 존노레 네게 네 쳔팽게 리가도 놓고 부주 저체 예마
1: 지
0: 쳔팽 쳔쵸데 리카데 제고데 쳔팽 카니 바주
1: 오리 오리 저 산이 콘덴다조 교친데 지티 로시나 촌드로 호 지리데 존시용 존이니 난땡 위케톤 모게 오리리 티티나라 시고탄데 이나라 타 효진 야모 테야케르다 몬소기 이나라 바차 야모 요지르레
2: 시핑 샤야나 인핑 코니 장인제 샤야 인비 마소당 강이롱 준진 뿌고니 시핑 샤야라 효진나 치 까카치비 샤와 휴제 정보 딘피 지장 레유제 센젤당 침상거 강을 소지 진비 영거장 태뉴 예바제 예나양 콩기 토미 산디 마제바 겐체로라 딘봉이니 라양 휴밍아 제빈 샤야트 장뉴 강여지 휴제바제
1: 데 마제다 제빈 샤야 좀 디나라다 셰르 핀리 온 롱소소리나다 케빈 존자다 조 생강 칼로나마스다 조 반조 칼로 케빈 조 체요마호 텐즈다 셰핀 트레라 강가 된다 체뇽지르디 겐치 다 셰빈 시 샤와데 트레라다 와사마리 토사마리 땅가 칼리파 텐르지 사니케 산로나 코뇨
0: 된다 산로 뜻에스 코뇨 겐제 체레스나다 나니 두니켈로 리카노리 야쇼온디티 자이니 조 트레먼 트레그 디기 칼리타 뜻 춤송라 강가 신 강가 쳔보이 지르코 나 드로 먼티니 강가 쳔보리 인데킨 거지 되는 리카 카사칼린 고가치르타 데 와레 마다스니 딘디케 센노라 강간다 체뇽 유 데 제티 다 온송게 토미기 산드 산노 데 드루게 호자데 타데 만테니 준제베 그 산산 드루 레티
1: 오리 오리
0: 데나 로 니스데라 타데 리카체 고치모 마 베타 마리 다 조데 체리스나 니토니 그 자제 로니 니 그 자니 로바다 데가 게 사 도에 네 도테 나소레 레호 타데 난도 데테나 카사칼란 로모 주바데 테나 마 로베 추마호 딘디 강아 제 인트레스
1: 오리
0: 니바 찬 히고 제가 다 데실리카 린도세 리 카사칼 제제 차사제 드란도 고카치로 두스그 만도 사다 드루레인 힌
1: 그론서스 실레카라 시엔제르고
0: 드루레인 힌 드나 리코노니 나이나 고마히안도 고나 오리 마레코
1: 데리 데리 오시
0: 드론드니 닌도니 혀 자선로닌 거 전에 데나 담 먼티니 다 레히마다 상크테 먼티니 딩조 외자비 어 먼티니 우루 아소조 야모세 위제히나 로다치모 타제라 데가가 냐뇨데 여러고 자자 자타 막 펜스 쳔보 투티다 카히히가 게 로 로체 지타데 콜로다 치모노로 만조 이게 카히히 트렌드나 이게 존재데 조에노 트렌드 코 이게 존재데 리카 응유스티니 손레 고다호 리카 라헤 밀린던 이게 존재 조 데카체 자케노 슈타이 즈조체 텐존조
1: 지시 지
0: 로다 치모노 푸데온 디디테니 코 또는 베데카 트리케도 티타 레바노 온더름 신지조카 데다 좀 먼도 두르레네다
1: 지시
0: 드론데 데이터 디기튼 펜도 쳔모데 빼나 나 따따에나타 런주 조인나데 창도 존재인나데 도소가 다 아르 존데 파리 다 존데 웨제 아르 냐뇨 데 조데가 소데 쳔모는 드론데 데 롱가 당히 제고 몸보베 파일라 하자온데 드론 당히 몸보스 베 돈데 호 존데 몸보스 디르 위차선데 나 조제 제고 바데 녀혀 바 데는 베디 리더고 조 유마촌데 데소 몸보스 존데 위텔레 다 데그지던 게다 헤젠 달라냐 냐뇨 쳔보다 달라 치시스 헤젠나 데시스 뼈가 쳔로지다 냐뇨 쳔로 기도호 드론들이 안유 단제이나 버터치 못 단제이나 된르가 페트라모 투사레 드링게드네 네게 먼드니 닌도냐가 자산도 달라 제 딩조 외자 위드네 드니 달라 다도 뼈가 데리치 chess, and pigeon chess tongue, genzo de ta, paroba del pinto, ions, jutsuta, jay manzu, then lochelamatan yel pinto, turuzon cheda. Then a gay chando tronche, conjet de suku yang, ala yichi chambo yere, jacho chambo yere. Then a tonche chambo, wison, de yella, nigiko, payasho zole matin, og, la lang tony, the legatic tula, winisoguru, and shuli.
1: Jijijijij.

0: 야 조고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다들은 그 태당 보통 레델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다코 드리 나 진다얀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레디 키상 보지 산조 보지
0: 레 보지 사체
1: 보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이거야 저기다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계
2: 요요 세향
1: 소지께 저
2: 요
1: 주마제제
2: 주마제
1: 대 모로지 세계 야 그치 이거도
0: 보모 대 로샤자 저지
2: 요요
3: 다루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어쨌든 힘버르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2: 요요 쪼개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지 야 대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서로가
0: 저기 뭐 서로지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봐줄래 출라이 드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갈파 모히 정나 시르고 매땡으로 따사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0: 그들의 마좀에 보모 조지 델라 좀 거 여기 뭐 선크리티 사마 모보는 요 산툴마
3: 제제 그 졸라 졸라 있어서
1: 졸라 저 쳐올 거다 땡어서 로초 길팅 도모 돌을 들이 들이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트레 로초 길테 담보를 거야
3: 제제
0: 레테테 사마한테 사투 조제일사 대산다고 그러면 사마터들이 졸라이뇨 가로 졸라말래
3: 제제제 딱 거기 조지들 해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졸라야지

당에 넌다 시바인데 부숭 넌나 바소 얘기 녜세 넌바타 라 바탕 뽕베 리마타 나탕 그 톱탕라 나세케 파게 포라카 마티나 테네 튜디 튜디야라 손베게 감 중소 마라 톱야 콜로코 런싱 나타 공리 빔 바베게 튜라 세베게 감 기토카 아마타 솔라 아크 메기테네 나라 야르부 셴부게 까자 파탕 기라 코마 나베케 데디 제 컨두 타샤 르카 탈라 콜리가 삼탁승 나콘 마다 탐바 돈코 런사 샤케 케 컨두라 탐주부코 사카타 메시 남디케 칸드 초모 타 므랍케 킨콘달라 푸나 무쿠 루 파라 캬라 토링 설바 센트 컨케니카 팔랭 온더 소루 소둥 루둑 심바 메링 마상 데게 메상 솔라 토샤 이르 가야 데바 용룬 르에 데바 타데 척골 중니 데마 솔라 니즈 다데 메소 마르와 티비 혁신 중니 카르 나그르 데 혁세기 콘조 아카나 라 소베킹이 링카르케 데바 남바 톱데 세중 미베케 데 혁케 창데 나베 나들 세중 딱야 숨나 담바 체다 따 세중 딱야 서야 마보 탕 총베 체파르팅게 게 짜시베 게 따탕 텐디 마보 웅데라 타 릉신데라 데 니르 만다라 따비케 엔두게 따바 타르엔두 내 기톱 신부게 공에도 초사리나 도나 마마클레게 케 코르토콤데 쿵게 라룸니케 팔라 샤바친다 덴산 덴보즈 메유 삼년냐 바케네 양키게 안달레게 초통케통 저보 랑게케 세보노사 타르긴라 까코네 퉁베게 셈고람 지베 준디 창리게 따게 책돈토 무바 돈라 토르프나 파너서케 로네케 세템네 기본 안사올리 투투라 시에 멜레게 마마 마컴데 퍼테 라고 고베게 텐더든 트코 삼년냐 바케네 테니 돈코 론사 타르컴 도세오나던 고지베 파코 남데케 여류이데 Tony Nagika, Mixuka, Lingon Nika, Pombo Chavacon de la Cato, Yagim Nigga, Tamako, Pardola, Rana Rambatun, Concum Pavuniki, Samno, Sing Song Talk Dabuke, Songing Gagona, Taron Pukhige and Bake. Chivon la Kanda Yerkor, Korking Gagona, Linksik, Situk Namban, de la Teton Likban, Buguke, Kajate, Ton la Tombik, Teton Kseki, Medalevanka, Anset Dati, Goluke, Kesate, Hyonduke, Chivon Kondu Langu, Loyata, Chivon Kondu la Tap, Tengata Yarke, Tidika Dongando, Kaleko, Tamzunga, Yogo, Samni Yambach, and the Mama Runika. Sanka dapola, Nahuvek, Mieke, Patata, Tombe, Japanga, Nink, Inktop, Ovakunjik, Chapata, Dik, Deva Lana, Tobata, Dik, Topan, Sembota, Langa, Lo, Wu, Te, Hirkatsaka, Tam, Divata, Dik, Lodu, Semtin, Nikapala, Kavan, the Sushigo, Samin Yambatala, Shakingegon, Loja, Semkarkarboka, Tonum, Dukingegon, the Nekalon, Tashiman, Namdik, Kinko, Rabin, Sodan, Duki, Kagutan, Zombie, Arotong, Yarbu, Sama, Tatola, Trotong, Yarbuka, Pacham, Ronsan, Tanok, Kinko, Dong, Monsieur, Sieke, Yarbu, Ronsan, nor Vichacha, Tana. La peine ko avuke sam tok ton la mita ine yitok sam bala ton de ton itra tebe terenga le lung ta ta de som na ta isam no te ke godon to ba tendin de sam nyam ba chen ten de pebo den de gola pe ba sam de ke ka chi den din na dola ga be tsun na la ke chen ge gon ko ryo ta si ba tam de ke den de hyu chen ge gon ta na na chim tu gi ke ki gola pe ne tra la chung ne sin ton ta si na ba so ji ge le ba nga dola wa ne ta sin bo nga dola zi ji ta ke ge gon sin ton na ba le ba nga do chi zi ro ta nga dola ga ji nga da deng ne ne ten Kadu Sung Nika Parkala, Romasink, Tarumpon, Trotung Garbo, TJK, Nyanta Sajasit, Ya Lanking Gagon, Loja Taram Tundibi, Kushin Temu Mutabata, La Kulin Jalan Juru, Lula Konking Gagon, Shaluk Marpek and Dola Tabik, Kujung Marpek, Kuluk Tabi Konat, and Maraka Chartan. Topsi Pombo Katsuja, Kortan Tabi, Low, Tiki, Tiki, Tayung Dishin Gagon, Tasimarin Batsek, Don't you Foron, Tachek and in the Yakin Gagon, Arugam, Ogishin Gagon, Nyanta Sabeke, one of some Dembet and the Yuba Tella, Tanchila Sala, Sichin Gagon. Yanang and the Laya on a dom for participate, you regal major tembesi. Lectures on Sibia, Tondala, Dom Machine Rosa, Tachala, say Yon Tapo, Rumbo, Sing, Yes, in Akesha, and Duda. Tittering you met Dogon Lang, a Tarompon Botona, there young Kartum Nazabana, Katonda Sembo, Louis, and Yes, and Kartembe, Nieto, Chipipu Pardieke, same Gipu Pardieke, Logan, Nilo, Semti Pardieke, Tuxis, Delinker Sibia, Tondala, Dicalun Galonka, Parcabla, Losu, Duve, Kaja, the Casembo Tondaka, Louis, Ring, a Taroche, Andanga. Tren se tan ni kon me ta posin o la hyunti o ron chakan nor bu kin ko la chakan nor bu kin ko na ta chim pon chu la kan da kor sen o ga yan da ton ke ka sa ye li an se ron ling pon bo ta nga ta ron ke tong win ta chu ja sen ke da po ta lo tren di be ke chi chi fon la chu ko ta ni ma kon po ran ta ran ke ma su da tam ta don sam

샤위민 차디요 마시 근데 얘들 아야 샘제는 게 라랑 소스가 삼자가 된 강야로마히 아 옌파루 볼라 아니 고다트에 밖에 된게 샤와티라 아니 가서 다트에 빠세 아니 나가 토니 아니 게게 다당 남아 나서당 아 되니 게차 리그 토니 아 아니 리지엔라 소스 근거시 남난저 남아 나서당 아야 대 마인 바가다 르모다 단람다다 아니 톨하와 라소바 쇼르그 샤진 남아 나서 그 토니 아 고다트야다 아 되니 데일이야 체토와데 아니 나서 그 유게 그 토니 랑스 안주기 된데 바로 볼라 다쳐봐 와 된제 그 샤와데서는 그래서 다쳐봐 세겨 제대 왜저 믹슬 나서 다쳐줘봐 히비까지 아니 다쳐봐 다쳐봐 간지지리 세디로 좋아 미리라 아 토모 마연 바르 그 나데비 그더니 다쳐다지리 대 조 깨당 얘기니 뭐를 해서 내가 저기요. 워나 다트 리파 세윤디라 다때 가서 민지 차려. 샤와 많이 막 시작한 게 민지. 너 다 전에 지리 전에 가서 소자 던로라 매봐. 좋아 미리가 깨차다. 아, 되니 이게 그 돈이 아, 랑 산지게 되다 바로 보라 다트 비가슬라. 그 다트에 땅 그 로당. 코랑 그 친이 코랑 그 니솔 코랑가 나양라보지요. 데라 아 나르조 다트지바센 아 지고죠. 니 던제 그 깨다 얘기 그 돈이 바다 쥐던 그 친여다 남이가 니솔 대조 때 아 아니 말아창와 깡직바 거런다 냄비 건 혀차보고 돈이 막 땡라 패야비 아 리비 용루 땡쥐 뭐 대소라요 다트지바센 과시 인디라 다저지바 세안디라 나르스 고온디 헤바 자 양주 고완다 타나 아 아니 그로 다 케이게 토네 다트비게 친이 되소라 고초바레데 데다비 친이 때람베비게 요노다 땡지 되소라 다저지바 세케 인디라 아 다 딘상다 다빈 쳔바이나 나서 그 다저지바 베지 다저지바 세디라 선지바다 땅주 되소로 건도와테 자위 찬이 어 나서 다저지바 세안디 야 자 동주 고 고아티네 다 자 동주 고 고아네 바이나 아, 되네 다르지바 세딜 자이 찬이 아, 되네 다르지비 그 경우다. 아, 땡지 되소라 건조아 되네 지. 아, 등 아소 사기 시기 닝바티. 사기 시아지 그 된다 스마데 체리잖아. 아니, 다르지비 민가 난장라 강요 바레스. 아, 다 되라. 나서 공글 혼적이 나 히여로와. 아, 자이 찬이 다르지바 세. 다르바 세. 근데 다조르바 세. 아, 아니 대 마인 바가 나서 따로 론도 된바 세. 자각게 요한다나 매카라나 대소데 이제기 차니 아니 민 난랑 좀 잡지 차대 봐. 되네 이게 봐. 원은 안 좀 배지. 아 다지지바. 야나 다지지비 요 강요 바래세나. 아다 숨다 다슨 세니. 자와 선지바다. 단주. 아니 대니게 연하다 버지비가 다이 됐선도 민을 안 좀 아니 배지 단디비가 다 다지비비 요. 어 됐선데 예스. 와야다. 근데 아 나서 어 손생 고마근나라

0: 세세 워튼디 고쇼
1: 아 미고마티 고데 쳔이나
0: 오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2: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0: 야야 따튼디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 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요상게
1: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인가
0: 오레 다냐보치 렌야
2: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우기 필수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 통해디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우기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우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다 주포 미마 츠링가 잔이 들리데 니보 오종 샹자 안도여 잔이 들리데 미마 츠링 주비 잔이 들리라 가보요 비센로 탄지라 퍼지인 가보용 아이호

0: 你原始为若阳。
1: 생각나봐줘 건강장 다다 신시빌린 진디나 배종 롱티 니티리 건강게 롱티지 뉴욘스 위로 연시빌린 진디래 나는 니 좀 봐 충자인 원래 린진고 마조고 넘버 쳐라 쇼비 천지 이체다 닌집 딘비 리지셰퍼니 린지 쇼바 자시딜 이십진예

0: 다시 후 총단 공의 고티 자차티
1: 나소 베니 마로
0: 고자지 카춘 코도 추미나 제세
1: 빨라
0: 빨라 아, 미히 하존라다. 아까 아래대 제 뭐 말해. 다성.
1: 나소, 베니 말로.

0: 아로 무슬로 쳬르 빠이나 라산조디 나조 마즈네 고도 녜빠마 콘달라 소텐 콘네 소바시
1: 야 나요 토쳬이 아 본다
2: 아
1: 메다 코절 파츠 라소

0: 야, 그 도지. 다가 제일 일단 좋은데 제일 작다는 거 짱 좋은데. 뭐라 또 돈이네.
1: 난 다가 뭐라 돈이면 제일 쓰나 다야다. 加大的 加呢, 要么这么有性格, 接着是那个, 真的融合, 如果用大家没有性格, 你呢接着是那个, 可个, 蓝可个, 德兰德个, 让兄可有了, 做伴着心门个, 你得总, 接着, 融合, 如果用大家特里马车, 你呢呢, 可有松学也, 对对, 要么这么个,
0: 好嘞, 这里,
2: 猫子的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变